0: 네, 영국 유권 가두야 라고 말해. 두고 된디 사무르 공 냥라 실로고 말해. 왠자 냉기 미겐당 파만이기 가야라기 매장 니마당바 사르브니 냥라 로용구야지. 된디 제비 도보 아 간수베르 아 군수 된디 지네 치부잖아. 근데 조봉님바 카시디 강스레 디지 신유기 미엔 쉐게 랭겐당 테네스네 방 세바데 도다 랭겐 텐데님 통나 테니 추 추거데네 톨라 두부지 대인버송다 마음비 뒤이기 추거 남라 지수기나 미데 샤지 쉐겐당 미랑시 상보시 서귀치도 파만이기 단단히 투기 털라 투삼 삽시에 남고버지 랑기 투기 슈엔당 초대한 삼로 땅내 대중기 내가 지고버대 신두니 개침부지
1: 내가 저요 구조 노부지나니 조두나회 묘지스면 강고 시골 담지시센 주부세히 배시아가니로 슈주로 슈월 다름 살에 배우 시리도가 소배 땅나회 타사 참으시바 세로나는